sorry. 계속되는 불협화음 어긋나는 순간 넌 악보를 찍고 지나간 얘기로 싸워 때내 실수들에 많다는 도돌이표 질문과 신문 모두 내 탓인 것 마냥 몰아세워 내 이성에 불 붙이는 마녀사